0: Hello.
1: No.
0: 사람은 억지로 동부 가나올 비로 보노.
1: 몰라, 전사.
0: 아.
1: 일단은 인사우리 이지할 조사.
0: 가맹 군자우드기. 이제 거리도 비로미는 허직시고.
1: 이 사람만의 사이 보관이 다 되려나.
0: 더럼 싱시도 막 장난이네. 니다 비브나 트럭 거기 더럼 싱시고.
1: 사이에 사야지. 다. 어머니 희망이 나, 깔라나, 알레이래, 그거. 인구가 없는데 뉴스에서는 이렇게 불리하는 거 아니죠? 내가 했잖아.
0: 허이 허이 아더바 호직도
1: 이미
0: 뭐 거의 하울
1: 신경 넣은 거 무시한 독 이렇게 불리하는 거 아니죠? 반드시.
0: 허이 허이 다가짜리 돈부소 아 거기 더럼 싱시부 더와야오는 답이란 바 하나하나 하이닝할 때나 앞에는 복제 아더 나시기 또 비락 보세 까리 가는 뭐 범생 봉독비겠니 답비요
1: 아이고, 한 번만 참석해 보고 있어.
0: 답비요 답비요
1: 그리고 이제 6번 타 어떤 유형일 거.
0: 허이
1: 그러면 그게 뭐만 제시해도 아 심지어 애기 동남아 양도 토끼 되는 하우지시 아예 일레이까이 내기 하우가 하이따이 여기 오와 타 보이로 마 보이로 내기 파악도 있는 요즘 인싸로 저런 뭐 판다 라스티 경쟁은 근데 못하는 너기 전어제 동남아 또 우제이로 아줌이 아가비 아예 이 아이가 이렇게 되게 하고가 하이 달. 정말 너무 귀신 또 거기 오늘 내가 그 다음에 있는 거좀 누나 내게는 뭐 먹다가 뭔가 좀 봐야 그러면 저 비리고
0: 좀 백핫
1: 시기
0: 비리네 아마
1: 맞았다 이 세상 뭔데 이렇게 되게 하고가 하이 달.

0: Hello.
1: Hello, good morning, sir.
0: Good morning. Tara nokche ri kana oi birabano.
1: Asa ai ngelang bom dagi nungsi.
0: Nungsi ngai rang bom dagi ko. Nungsi
1: Asa.
0: kari kari mo wa phom sing phong dok pikani ngasi.
1: Sai matam ku ye wai tung da ngasi wai sa wa phong ja ba je to ki ma ti yong ngai ngahan dei lep do. Ya ngai ti sa.
0: Hoi koi su ma yam ga ngasi nong nong muk theng na ja du na wai sa wa phong ja ba ha ngai le tan nong ngai je. Kari mo wa phom sing tham bi gan
1: ta.
0: Ah du
1: ga sa ku gi 이들 프로그램 제 님당 풍 따라다도 참바도 풍가에 뭐 맞담 하피럽도 이게 하피럽도 도키마티 농아 이제 사적적 이사
0: 호이 거기 서머 픽스 포인트 차트 기 맞둥이나 그 풍따라 뭐 가이다 토럼 솔루션 저래 어때 때 농아 이거 토럼 싱 카리 카리 디다비게
1: 사이가 시디 나가이 펑데 버기 같이 농아 만드는 땅 저래 보니 사이가 시디 솔루션 저래 사
0: 아니 아니 다가 저래 또 포콜러 뭔가 미네스고
1: 호이 사 땡큐 사
0: 담들에 구돌 담저리 닥터 야이마 film 시드기 사리타 가스머기 콘젤다 호멘 디와이나 세링 범디 지 수르 센터 설문아 세랑 위세이

0: 거기 난이 한참 참고세.
1: 허이
0: 거기
1: 맛있네.
0: 맨날 나가는 거 아무도 안 보고 우드레가 생 두간 거슬이 두간 얼어 비염 뭐 얼어 아니기 가리 온거 얼어 뭐 얼어 거기 맨날 나가는 거 아무도 안 보고 우다가 나는 머리 머리 한참 참고세.
1: 허이 허이.
0: 혹시 양만자다가.
1: 맛에 코이나 우슬로도바 강절로도바 소이런 바야이코 아토파 도마 요르무스 야이네 탐즈게 와품시 마탕시 텐젠저가 호지시카리 도비르미노
0: 에슨 땡스마바토 오가 타복 마이샤나가 고이나누 그 카라노이 나도데게 마신자 켄디게나 좀타마가 타르기 타르미신 타자르만
1: 호이 호이 에코이 토름세 마탕 코이나 렙처르보 마퉁당가 시에무 호부시다 콜 마얌 또 비럭 버세 드모 누아이 퐁독 비람에 이사기 고이나 디 카리 코마이나 파우비게 시시보
0: 나미 할레 좀 우드라가시 나시 타비도 고데 시암 누아이다
1: 호이 호이
0: 아이 좀 야시 엄마 감탄 아이자리 버 팡바 아무 좀 트라이터 오니 아시 아이시 와 컴데 좀 탐닝 베나
1: 파니 파니 콜 또 비럭 버 토럼 사부 사루가 비바 하닝알 이텐 타가차리 마탕이 콜 무가이 미네세
0: 어 땡큐 소
1: 타가차리 허제무 쿠돌 덤저리 이천 품시더기 사다난다 로메사마디 난데쇼리 아홈게 품바 콘젤다 브로젠도 와행차나 사이랭 바마리 고피나 세랑 미세니

0: Hello.
1: Hello，
0: Hello. 다람 녹철이 까나위 비르브노.
1: 어떻게 할까?
0: Good morning. 밍레이 펌 닥비요.
1: 엄마가 가르치는 방향 너무 빠르지.
0: 르바바티. 케이토 비르미노 호즈포.
1: 아니, 좀 아빠가 다자를 많이 보고 여자 골라 보는 게 나은 게 양고 이제 뽑아줘야 되자.
0: 하이하이.
1: 애기 아 드라마 나타나 보면 사월 보지도. 올라온 저는 올해를 못 봐.
0: 그 ngasi se hello le de so ina tok jobu ngasi se nongmai jing nomit oi bu ki ai ko e aduna phone in program se su ngasi de ginong na mu hob jare kari phau bi ki mutang si dabu
1: 아니, 난 정말 이제 꼬리를
0: 음흠
1: 들고 봐야 하는 가져오자 노래 들고 가리도 올라오자 너는 칼럼 봐줘.
0: 하이 파니 파니 ngasi amu nong
1: 걔는
0: na hob
1: 쓰지
0: jare
1: 그런구나.
0: 음흠
1: 자, 나 하와이 약간 저 아무리 더 성공할 때는 하자 그래도
0: 음흠
1: 하자라 이거.
0: 파니 파니 아테이 ngasi gi pukhat pining mu wa phom de lai bi ri bra
1: 북한군 거지 북한군 거지 다 세계를 친일로 이겨야지.
0: 파니 파니 아들이 마탕이 꼴로 뭔가 미니어시 아돔 못 하겠지
1: 고맙다.
0: 이돔 짜짜르기 film 시대기 vasanta rani khongdoirok lehai na se hoba rk nandi sori gi konjelda ji kavitana sereng bamati gopi amsung tomna serang mi se yasi khudol damjari tamnesi

0: 친절하게. 아이고 보다 마 스프랑 낙 되지 않니?
1: 어 파래파래 두디. 아이 한 사람 먹이. 아둠 팀비로 왔고.
0: 아 열어 열어. 바이. 나 시디. 땀 나나. 아이게 가리 낙간도 펌나가. 아이나. 가리 타오나 타오나. 이 가리 하이디 봐. 아스 빵롱 너누가 이랬다 우리세.
2: 그이노 살도 복도 보 끄둠젓 그러지 않으네. 옷생으로 오늘 눈물이 꼬름등 떠오르 이행게
0: 땀나나 들어.
2: 까나
0: 마룹돈 복도 마마나비 오이드이라 까나노 하이브드이 항옥드레 마삭 아이갓다나 퍼자비 눈피야마가 어왕놈다 더욱히보니 마윤드 틸리라 까마이 떠오리보노 아두디 항옥드레 파나 꾸이크라보니 나항나 까이티엘다 핵장키보가 아둠 삼민나 크라보니
2: 까이노네 하이르시보.
0: 아이세 마가 얌루는 띠나자보니 아이한테 튼자람하게 이사나 야비나가디 아이 가리 쇼온달이자리 택택 가깝비로
2: 마네는 삐가 꼬이바살라가 아이보나 마마나바시다 튼비나바 하이도나 시나람리바 아이시고 뻔냐디 야바노 삐다오나 그이도보기 마나신무 가리시다 똥대바 똥로이 그리 가나다바다 토리무아리
0: 까이도리 있어 무름무름 손을 내려보디 나띠 아이부 다시 들어보
2: 야라니 시대 오토 오말라 오토 송다 송다 남본 파우더 사시 야래 야래 살라시

토일인 아이 안닝바 빠마다 예카이 팅가이 바 삐락 라버리나 토일 아이게 아이게 쿠뜨빠 이르브 농무이 여치나 라이르 수듯 나바 똥뽀쿠 똥뽁 능 떠넣떠나 돌린 무소 아이는 깝뜨는 핫카네 흥흥흥흥흥

0: 여러분, 오자오이 블락샵은 학제 타박 토그럼 쿠딩도 이시엔다 시널로 이랬고
1: 미즈 자다 택다브나 깡실라바 능기 학사 비랑 여호가다 레르바 비노우기 땡기 미스터 깡니엔 좀 소나오데
0: 마치 에이시 아나디 밤자다바 농도 만났단 미라클라바 에이글라이 박네
1: 담나 미스 담나 에이기 타모이세 나학나 와브 우르가 마콜 톡던 깝라 농도 만났단 미라클라바 능기 라이 박세 에이 이사하게 오와브 푸나 마콜톡라가 능기 담박 원인가?
0: 저
1: 능기다 먹 범범띵게
0: 그리
1: 능는 깝박고디 이망들 레플라가 신터리브 믿기 비랑도 이쿠다시나 대토난토
0: 저
1: 목박가오르바 깡르바 찜반도 미스 몸은 미녹다만니
0: 사하라 난 묵기 맛보다 아이나 아파박거리 타박 토름토락도는 난뭐 머룩보이나 팅나할리 아두가 아먹나 난 묵기 맛보감도 아이나 까리 팟다바떠보기 이마아가까이나 할리바
1: 와이도 오늘이 미스 마룹기 마땀도 헨크레 마이샤나 싹티에클라바 사르바 칼리엔기 눈살락 잉라바 툼라우기 강폭신 외치기 마이샤 마봉악톡두나 보타범부 오이비요 눈사기 마이샤나 람상락바다 크럭크럭 끙라바 카나오도 Lai jama su thamzaki Kaupung thanna thakpiyo
0: Nathe Mayina sakthek laba ayak Karigino Nahakna Lai jama irik kiknang luriba
1: Awaba thabakkisu Chok thaba naide
0: Kari
1: Kairaba mayshan lang laba thamuishisu Thamjal lagata lakkiba Lair inak kunbagi. Aniem awang nak kari bersambal sidi. Yang ngetangti.
0: Sir.
1: Noong magi caragi saydang laga leliba. Ima isagi punsina nak nacak lihai dunasu. Nangu ikut cina karam nahek pangangkani.
0: Kari.
1: Adubu ngasidi. Nahaki oiriba pibam sina. Nahaki. Punsigi ngaklo. Oining laklimis.
0: Nungsi yening so, sunghan nindri. Laik kang laway rabat tamoy sa, mayon song dano, adamo lejarasan. Ningay turamat tamoy sa, waramal. Son taraba haksang siga, tutsin nyan sinaraga. Ningay danalay ningle, wakan lakla. Nungsi ba, kalakpa mihawa apam kari mata lirakdre
1: siwa kalakpa mihawa apam kari mata lirakdre aiba tudi tudi aina mafunsi da laklaga nahakpa pota handre
0: Char, itan tawasak. Wado na talak laban na haksi. Ay kita magwabiru ragan. Pukning haksa ang panggal. May ang tanan na bang.
1: Uy na sawi na haki. Warawahay na chalibat hamoy ipokong. Pong na itoklo.
0: Char.

그돌 여로이 보이는 럭커처리 버선트기 농아름다의 풀모시대기 로시비 나기 나이통 권젤다 마나오비 MM는 소리를 입었는데 아껴지 때 있는 소리랑 보이소이며

0: 군강기 더럼다비 리브싱부 한로먹드다따람노 옥제리 구름제리 이슬리비무시 욕비럭리
1: 욕자럭리 다돈
0: 너붕피다 다제리 피다솜드 랭신시
1: 파니파니 다돈
0: 이슬리비망시시 농마이징누밋니 타시기 오음수바 농마이징누밋 오이버니나 아이코기 군강기 더럼다가시 가리하이리 롱미나 더럼마시다 와바가이게다짓 어왕드기 마잉범 잉오바 롱미에시가 너붕거우너드나 와리와타이 샤바 탐제리 더럼부톡바나 라이젠더 징탐니 아두막부 더롱기 아한바시디 허독저보이나 하시나망골 자오나 석바 모이랑바르바 마땅나 모이랑 강리롤다 나안바 마시하나 타미나시
1: 타미나시 다톤

0: 건강이 더럼 따비리.
1: 하이 돈바.
2: 이치.
1: 난기 50% 디스카운트 비버 레스토 포키몬 팍도. 로이리 하이네 카마이토리노.
2: 로이디 로이디. 가다이 되기노다. 아두가 이치는 네 50% 할도 50% 각드나테 50 to 60%니 오퍼 피리세. 아두가 스톡도 레이트르가스네. 혹직 아두막 북톡실라가 디스카운트 아두막도 아둠 비부기 쿠동차부슬레이브니.
1: 하이비디.
2: 하이비디네. 가나곰바 마나마차기 루홍부기 온포트 오인 합셔닝바 루홍가드부디 마탐 크라와리바. 나트르가 융기 다르카르 오이베도. 혹직막 북톡실라가디 타 크라기 ꯇꯨꯡꯗ ꯑꯣꯏꯔꯁꯨ ꯁꯤꯜꯚꯔ ꯖꯨꯕ꯭ꯂꯤꯒꯤ ꯑꯣꯐꯔ ꯑꯣꯏꯅ ꯑꯆꯧꯕ ꯗꯤꯁꯀꯥꯎꯟꯠ ꯄꯤꯔꯤꯕꯁꯤꯒ ꯂꯣꯏꯅꯅ ꯑꯗꯨꯃꯛ ꯐꯪꯒꯗꯣꯏꯅꯤ ꯍꯥꯏꯕ
1: ꯑꯗꯨꯗꯤ ꯏꯅꯦꯒꯤ ꯃꯆꯥꯅꯨꯄꯤꯒꯤ ꯂꯨꯍꯣꯡꯕꯒꯤ ꯍꯥꯏꯕꯗꯣ ꯔꯦꯁꯇꯣ ꯄꯣꯀꯤꯃꯣꯟ ꯄꯥꯛꯁꯤꯗ ꯍꯥꯏꯕꯅꯤ ꯍꯧꯖꯤꯛꯃꯛ ꯕꯨꯛ ꯇꯧꯅꯅꯕ ꯍꯥꯏꯕꯤꯔꯨꯔꯒꯦ
2: ꯍꯣꯏꯁꯦ ꯔꯦꯁꯇꯣ ꯄꯣꯐ ꯃꯦꯇ꯭ꯔꯦꯁ ꯃꯤꯌꯥꯝꯅ ꯍꯦꯟꯅ ꯈꯪꯕꯤꯔꯦ ꯍꯤꯞꯄꯗ ꯍꯛꯆꯥꯡꯗ ꯌꯥꯝꯅ ꯀꯝꯐꯣꯔꯇꯦꯕꯜ ꯑꯣꯏꯕ ꯃꯣꯝꯄꯥꯛꯅꯤ ꯁꯤꯜꯚꯔ ꯖꯨꯕ꯭ꯂꯤꯒꯤ ꯑꯣꯐꯔꯁꯤꯡ ꯑꯁꯤ ꯑꯗꯣꯝꯁꯨ ꯁꯣꯏꯗꯅ ꯂꯧꯕꯤꯍꯧ ꯉꯁꯤꯃꯛ ꯂꯦꯡꯁꯤꯟꯕꯤꯔꯛꯁꯤ ꯄꯦꯅꯥ ꯁ꯭ꯇꯣꯔ
1: ꯀꯩꯗꯧꯔꯒꯦ ꯇꯥꯃꯣ ꯑꯗꯨ ꯑꯃ ꯊꯥ ꯁꯥꯔꯝꯃꯤꯗꯨꯕꯨ
3: ꯈꯪꯗ꯭ꯔꯦꯗ ꯇꯧꯔꯤꯁꯦ ꯏꯆꯥ ꯑꯅꯤ ꯂꯩꯕꯗꯨꯁꯨ ꯑꯃꯅ ꯀ꯭ꯂꯥꯁ 10 ꯑꯗꯨꯒ ꯑꯃꯅ 12 ꯍꯥꯏꯗꯣꯔꯛꯄꯗ ꯌꯥꯎꯔꯛꯂꯦ ꯑꯗꯨꯒ ꯁ꯭ꯀꯨꯜ ꯀꯣꯂꯦꯖꯁꯦ ꯀꯔꯝꯕꯅ ꯐꯗꯣꯏꯅꯣ ꯈꯜꯂꯝꯂꯤꯕ
4: ꯇꯝꯒꯦ ꯍꯥꯏꯗꯅ ꯇꯝꯍꯜꯂꯗꯤ ꯖꯣꯕ ꯄ꯭ꯔꯣꯁꯄꯦꯛꯁꯨ ꯈꯜꯂꯝꯂꯤꯕꯅꯤ ꯇꯧꯔꯤꯁꯦ
1: ꯑꯉꯥꯡꯅꯗꯤ ꯀꯔꯤ ꯇꯝꯅꯤꯡꯂꯤꯅꯣ
4: ꯑꯉꯥꯡꯒꯤ ꯋꯥꯗꯤ ꯏꯟꯖꯤꯅꯤꯌꯔ ꯑꯣꯏꯅꯤ ꯁꯤꯅꯤ ꯂꯩꯔꯤꯁꯦ ꯑꯗꯨꯗ ꯆꯪꯒꯗꯕ ꯁꯦꯜ ꯃꯌꯥꯝꯗꯨꯒ ꯈꯜꯂꯝꯂꯤꯕꯅꯤ
1: ꯍꯩꯃꯥ ꯍꯩꯃꯥ ꯑꯗꯨꯒꯤꯕꯨ ꯀꯩꯗꯧ ꯋꯥꯔꯤꯅꯣ ꯏꯟꯖꯤꯅꯤꯌꯔ ꯑꯣꯏꯒꯦ ꯍꯥꯏꯔꯕꯅꯤꯅ ꯁꯦꯜ ꯏꯆꯪ ꯆꯪꯗꯅ ꯇꯝꯕ ꯌꯥꯕ ꯑꯃ ꯂꯩꯔꯤꯁꯤꯗꯤ ꯌꯥꯝ ꯂꯥꯞꯅ ꯊꯤꯔꯨꯗ꯭ꯔꯁꯨ ꯑꯀꯥꯝ ꯄꯥꯠꯇ ꯂꯩꯕ ꯅꯦꯂꯤꯠ ꯏꯝꯐꯥꯜ ꯍꯥꯏꯗꯅ ꯏꯟꯁꯇꯤꯇ꯭ꯌꯨꯠ ꯑꯃ ꯂꯩꯕꯅꯦ ꯇꯦꯟ ꯂꯣꯏꯔꯕ ꯑꯃ ꯌꯥꯎꯔꯤꯕꯗꯣ ꯑꯗꯨꯅ ꯗꯤꯄ꯭ꯂꯣꯃꯥ ꯏꯟꯖꯤꯅꯤꯌꯔꯤꯡ ꯇꯝꯍꯜꯂꯣ ꯑꯗꯨꯒ ꯑꯗꯨꯝ ꯃꯈꯣꯏꯗ ꯃꯈꯥ ꯇꯥꯅ ꯕꯤꯇꯦꯛ ꯁꯦꯀꯦꯟ ꯏꯌꯔꯗ ꯇꯝꯊꯔꯒ ꯑꯦꯝ ꯇꯦꯛ ꯐꯥꯎ ꯂꯣꯏꯁꯤꯟꯕ ꯌꯥꯔꯅꯤ ꯑꯗꯨꯗꯁꯨ ꯅꯠꯇꯅꯅꯦ 12th ꯂꯣꯏꯔꯕꯗꯨꯅ ꯗꯥꯏꯔꯦꯛ ꯕꯤꯇꯦꯛꯇ AIML ꯇꯝꯕ ꯌꯥꯔꯦ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ꯝ ꯇꯦꯛ ꯂꯣꯏꯁꯤꯟꯕ ꯌꯥꯔꯦꯗꯅ
4: ꯑꯗꯨꯗꯤ ꯌꯥꯔꯦꯅꯦ ꯂꯥꯛꯁꯨ ꯂꯥꯛꯇ꯭ꯔꯦ ꯍꯦꯛꯇ ꯔꯦꯖꯤꯁꯇꯔ ꯇꯧꯁꯤꯜꯂꯨꯔꯒꯦ
1: ꯁ꯭ꯀꯦꯗꯨꯜ ꯀꯥꯁ ꯑꯃꯗꯤ ꯁ꯭ꯀꯦꯗꯨꯜ 5ꯀꯤꯗꯤ ꯀꯣꯔꯁ ꯐꯤꯁꯦ ꯐ꯭ꯔꯤꯅꯤ ꯗꯤꯄ꯭ꯂꯣꯃꯥ ꯏꯟꯖꯤꯅꯤꯌꯔꯤꯡꯒꯤ ꯂꯥꯁ ꯗꯦꯠ ꯍꯟꯗꯛ ꯃꯦ ꯀꯨꯟꯗ ꯑꯣꯏꯕꯅꯤ ꯑꯗꯨꯒ ꯕꯤꯇꯦꯛꯀꯤꯗꯤ ꯂꯥꯁ ꯗꯦꯠ ꯍꯥꯏꯗ꯭ꯔꯤꯕꯅꯤ www.nelit.ac.in ꯆꯪꯂꯒꯅꯦ ꯑꯣꯟꯂꯥꯏꯟ ꯔꯦꯖꯤꯁꯇ꯭ꯔꯦꯁꯟ ꯌꯥꯔꯕꯅꯤ ꯅꯠꯇ꯭ꯔꯒ ꯅꯦꯂꯤꯠ ꯏꯝꯐꯥꯜꯒꯤ ꯑꯣꯐꯤꯁꯇ ꯆꯠꯂꯒꯁꯨ ꯔꯦꯖꯤꯁꯇꯔ ꯇꯧꯕ ꯌꯥꯗꯣꯏꯅꯤ ꯅꯦꯂꯤꯠꯇ ꯑꯗꯨꯝ ꯄ꯭ꯂꯦꯁꯃꯦꯟ ꯂꯥꯛꯄꯅꯤ ꯃꯈꯣꯏ ꯑꯉꯥꯡꯁꯤꯡ ꯊꯕꯛ ꯐꯪꯅꯈ꯭ꯔꯕꯅꯤ ꯃꯃꯥꯡ ꯊꯛꯇ ꯄ꯭ꯂꯦꯁꯃꯦꯟ ꯂꯥꯛꯄꯗ ꯑꯗꯨꯝ ꯆꯪꯅꯈꯤꯗꯣꯏꯅꯦꯃꯤ
4: ꯑꯗꯨꯗꯤ ꯑꯗꯨꯅ ꯐꯗꯧꯔꯦꯍꯦ ꯑꯩ ꯁꯤꯗꯃꯇ ꯀꯛꯁꯤꯜꯍꯧꯔꯤꯈꯤꯒꯦ ꯃꯥꯡꯍꯟꯕ ꯌꯥꯗ꯭ꯔꯦ ꯃꯇꯥꯡ ꯑꯁꯤ ꯌꯧꯔꯗꯤ
1: ꯑꯗꯨꯅꯦ ꯑꯗꯨ
4: ꯑꯩꯁꯦꯂꯦꯀꯣ
1: ꯊꯦꯡꯕꯨ ꯊꯦꯡꯃꯜꯂꯕꯅꯤꯀꯣ
5: ꯂꯧꯃꯤꯒꯤ ꯅꯨꯡꯉꯥꯏꯔꯕ ꯄꯥꯎꯖꯦꯜ ꯋꯦꯁꯇꯔꯟ ꯁꯤꯠꯁ ꯀꯝꯄꯦꯅꯤꯒꯤ ꯍꯥꯏꯕ꯭ꯔꯤꯗ ꯐꯥꯎꯗꯤ ꯍꯦꯔꯤꯇꯦꯖ 4005 ꯊꯥꯕꯤꯗꯨꯅ ꯆꯥꯊꯣꯛ ꯂꯩꯕ ꯂꯧꯃꯤ ꯑꯣꯏꯕꯤꯌꯨ

0: 사이다. 동안 동안 바 많이 프리 필름 싱데기 이사연이 고돌담자크라바 고돌담자크리 아카스바니 팔 하우지 못부든 락사리 많이 말하듯이 시티 보고
1: 시티 타비르글리 바마디 타우름 타비리버 싱부 많이 나한 바다 구름자리
2: 말하는 구름자리
1: 하우시 말아
2: 나시기 아한 바다 럭커트리 바시 티에시 닝타우점 리시 가담 탈라지리 밤다기나 타비르크바니
1: kadam tala jiri bamdagi ningthaujam risi taram noksari warul takpiu
2: mani malagi naphamda ahanumakta da nolukna ikai khumna jeri nanauna ihan hanbo oina wahang hangjeri
1: risi na ihan han hangbirak pa wahang takpiro paukhum pina na bagi damak sem sa jeri
2: all india radio impal gi kangla amadi shangai animak loina tajabada nungai jaba kanaba ngahakte oire haijeningi channel animak manaba haijaba taragadi yakairol loinana ayuk amadi numindangi manipuri pau asini haijeningi adubu channel ani ashi yakairol amadi manipuri pau ashi karamba channel degi rile tawibagi haibado khangjeni
1: yakairol sandukchaba matamda tongan tongan ba announcer singna tongan tongana

동안 바 서이석 버싱득이 마니프리 마탐 이세이 오흥컥 마탐마탐 다비리 서이석 히버싱디 우섬 니르지쿠마 노마이템 솔렌드로무디 아이스타피샤나 아카스와니파 하우직 아부 산독서리 나롤기 콘젤

따비리 하이스남 망골자우 생현석바 공존 버바 공건기 도롱기 마카사 트럭고서로 아카스판 인팔 하우제무 란톡서리 사이트기 토럼

마타다 부고돌 담자리 고지 풀머시대기 하몸 사다란다기 나이 똥 콘젤다 외람딩 해먼턴의 사이링이 바비 똥버 당점의 사이랑 보이소이마 이사이시부 따지는게 하이드로 칸비글리바 마루바시 승자마 이 통함 내까 일레너벌 5대기 프리텀 라이메 유나 아마디 톡솜 로케나 칸비르 보니 마룹승기 사이 고돌 담자리

마탕 담고 돌 땀자리바 펄마 많이 토해봐 펄마 시대기 허이드롬 포스바라니기 나이톰 콘젤다 로미메테인의 소리바문 이또뭐 당접는 소리랑바 이소이바 간비라기 이사이 시부 다즈닝이 하이드로 간비라기바 마룹싱하시 왕카이닝 템포 크리마 빨리기 비몰라 소피아 비디아 미란다 아마디 봄사나 간비라기바니 마룹싱하 다즈닝이 하이드로 간비라기바 이사이 그돌 땀자리바

이세 여시부 따지능이 하이드나 톡바 SMS 마수 환세 자비력을 위해 무릎 쓴 것이 싱점의 통함 레이카이드기 엘 베네지 설마 라타 레누 사비 라비 모사 칼라 도코이 하비 하리 무릎 쓴 것이 다스리비 세이시 따지능이 하이드나 SMS 코트